0: 시켜. 야라세라기 포테라 시켜. 선택해 가서 오네.
1: 너 앞으로 티스토 있나 키? 티라기 포테라 있나 말이?
0: 에이 브로스로 다 쓰는 거라 티를 니에 티 티라기 하는 거라.
1: 너 아니면 브로스 티라기 포테라 고기 파테.